좀 그랬어.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지. 뭐 어디를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 손이 나를 집어 삼켜버리는 저 서스퍼런 그림. 여전히 더 파란색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린지 어쩜 정말 후회의 동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은 날지 여전히 모르겠어.